3단계 조치를 연구 배치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 성당위 비서장이며 성당위 개혁판공실 주임인 왕자련이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지 각 부문에서는 개발구 사업에 관한 습금평 청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며 책임감, 사명감을 증강하고 시간표와 로선도를 세분화해 개발구 개혁의 난관 돌파선을 견결이 잘 치러 승리를 이룩해야 합니다. 개혁에 대한 신심과 결심을 가열차게 견장해 하고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각종 개혁 사업을 착실히 토론하고 중점 임무를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개발구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 내생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종합 실력을 장대시켜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되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신중하고 질서 있게 개혁을 추진하며 성과를 서둘러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과도함으로 인해 오히려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시 현에서는 주체 책임을 절실히 짊어지고 전담반 각 사업조는 정책의 척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 온기도 채워내야 합니다. 성당위 성정부 감독 검사실에서는 기층에 진입해 깊이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며 문제 해결을 추동해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3일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19기 시정부 제70차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근일 공무원 상무회의, 조정부 상무회의 정신, 전성 동부지역 홍수방지 지휘관 양수행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훈촌시 세금 봉사와 징수관리 보장 방법, 훈촌시 침식구 7.2 3년 난관 돌파 행동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중화민공화국 행정 재신법 실시 조례 및 훈촌시 시달 조치를 전달하고 2026년 연변조 현시 축구 리그 훈촌 경기구 개막전 준비 사업에 관한 상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마기 감측 예비 경보와 순찰을 강화하고 저수지 하천 및 제방 등 공사 기초 정보의 수집 치리와 동태 갱신을 강화하며 예비 경보 호응 기재를 시달해야 합니다. 물자 비축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홍수 방지 물자 비축 상황을 전면 점검하며 물자 관리 목록을 건립하고 편벽한 향진에 미리 응급 설비 이송 차량 구조 물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주요 장마기에는 지도 일꾼 인솔, 기술 일꾼 당직과 24시간 근무 당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책임 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부문과 인원에 대해 엄숙히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대회 개최, 소비 촉진, 발전 도모 등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축구 리그를 영향력이 있고 효과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경기장 기능 배치를 최소화하며 경기장 안전, 치안, 예방 통제, 교통 소통, 의료 구호 등 보장 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축구 더하기 효과를 확대하고 축구 더하기 관광 개별 제품을 알심지로 기획하며 경기 관람 더하기 관광 더하기 숙박 더하기 소비 정품 로선을 출시해 다원화 소비 전경을 확대함으로써 훈촌의 체육 상업문화 관광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리조휘, 서선군, 관아비, 리위, 요림, 서지휘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자가 관련 부문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2026 연변조 현시 축구 리그 개막식이 7월 5일 훈촌시 인민체육장에서 거행됩니다.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개최지인 훈촌시 대표팀이 경기장에서 안도현 대표팀과 맞붙어 새 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요에 따르면 연연 대회와 비교해 2026년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는 전면적인 최적화와 승격을 진행했으며 단순한 체육 경기 모식을 넘어 민족 무형문화 유산, 변경 문화 관광, 상업 소비를 심층 융합해 축구 더하기 전역 융합의 새로운 대회 IP를 구축하게 됩니다. 대회에서는 무형문화 유산 주제 공연, 문화창의 전시 활동을 함께 마련하고 본지 무형문화 유산 전승인들을 경기장으로 초청해
훈촌시 무형문화유산 기예풍채를 전방위적으로 선보이며 특색 있는 문화창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해 전통 민속문화가 체육 경기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대중이 즐겨 듣고 보는 방식으로 본지 특색 문화를 전승 발행하고 경기 개최지인 훈촌의 한눈으로 삼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변경 지리비치 우세 의탁해 변경 문화 관광 인증 명소, 특색 민속 장터를 구축하고 상인 입점 기준 규범화, 전용 영업 구역 지정, 대회 전용 소비 쿠폰 발급 등 조치를 통해 대회 유동량으로 문화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변경 사업 발전을 이끌어 체육이 이끌고 문화 관광이 동력을 부여하며 상업이 증수하는 융합 발전의 새 구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민 참여, 전민 건신의 대회 개최 초심을 견지하고 몰입식 관람 체험 승격에 초점을 맞추어 관중 관람 구역을 최소화하고 대회의 응원 구호를 통일하며 휴식 시간 유희, 행운권 추첨 등 흥미로운 환절을 마련해 경기 중심의 장벽을 허물고 축구 경기가 경기장을 벗어나 군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전민 공유, 전민 열광의 군중 체육 성회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3일 훈촌시 청공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및 중국금 로동 및 로동 모범 장인 선전 강연 활동을 개최해 신변의 전형으로 종업원들을 교육하고 감화시켰습니다. 활동은 전국 청공회 중국 노동자 대사상 정치과 사포치를 단단히 둘러싸고 현지 견학 더하기 사적 선전 강연의 몰입식 교육 모식으로 노동모범 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집중적으로 선양했으며 노동모범 장인 대표를 초청해 강의하게 함으로써 신변의 본보기로 광범한 종업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실천하고 분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선전 강연단은 먼저 훈촌시 윤택수무유한 회사에 가서 생산 운영 일선을 현지에서 참관했습니다. 훈촌시 14차 5기는 노동모범이며 윤택수무 고급 공정사인 고원이 자신의 사업 경력과 결부해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일터를 굳게 지킨 분투 사적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일행은 훈촌시 추념재배 전문 농장에 가서 현대화 농업재배 모식을 견학했습니다. 2019년 길림성 노동모범이며 훈촌시 추념재배 전문 농장 농장장인 류추념이 향촌에 뿌리박고 군중의 증수 치부를 이끈 창업 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촌 통부가 다국전자 상거래 산업단지에서 집중 선전 강연을 전개했는데 2025년 전국 선진 사업 일꾼이며 훈촌 출입경 변방 검사소 1급 경장인 정명아가 변경 일선을 굳게 지키면서 직책을 이행하고 국민의 평안을 수호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깊은 정을 담아 공유했습니다. 생생하고 진실한 분투 이야기는 현장의 공회 간부들의 강렬한 공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들 노동모범을 본보기로 삼아 일터에 발붙이고 실무적으로 담당하며 본보기의 힘을 종업원을 위해 봉사하고 훈촌 변강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실제 행동으로 조난시킬 것이라고 분분히 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3일 훈촌시에서는 2026년 제9기 새시대 실천 속에서 도우리를 로남 대강당 및 청년 사업에 관한 숙군평 총석의 중요 사상 조문 양성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청년 사업에 관한 숙군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길림성 당위 판공청의 단건설 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실시 의견 관련 포지를 시달하며 청년 사업에 관한 숙군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둘러싸고 발전 맥락, 핵심 내용, 실천 요구 등세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전개해 기층 단 간부의 정치적 소양과 직책 이행 능력을 갈증 높이고 단건설로 단건설 사업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해 새시대 청년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추진을 뒀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경극협회 연변경건예술중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경찰, 기업, 주민, 위문 공연이 일전에
훈춘 삼은 채색강 유한회사에 진입해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예술인 경국으로 문화교량을 구축하고 기업 종업원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습니다. 그늘의 훈춘시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에서는 집중적으로 환경전문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록진의 채소밭, 복도, 잡동산이 벽면에 불법 광고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전면적으로 위생 사각지대를 점검 제거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사회구역 환경으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요술을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송개발구개효가일층심화사업추진회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19기시정부제70차상무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2026년연변주현시축구리그는경기데이터로문화관광소비를활성화하고변경상업무역의발전을이끌어체육견인문화관광동력부여상업무역의중수와융합발전의새로운구도를구축하게됩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그날의전성개발구개효가일층심화사업추진회가소집됐습니다회의에서는관련문건정신을전달하고사업정황회보를청취했으며다음단계조치를연구배치했습니다성당위상무위원성당위비서장이며성당위개혁판공실주임인왕자린이출석해연설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각지각부문에서는개발구사업에관한습근평청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관찰하고성당위성정부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책임감사명감을증강하고시간표와로선도를세분화해개발구개혁의난관돌파선을견결히잘치러승리를이룩해야합니다개혁에대한신심과결심을가일층견정히하고단계적인성과를거두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각종개혁사업을착실히틀어주고중점임무를총괄적으로계획해야합니다개발구의고품질발전을주동하고개혁개방을통해내생동력을불러일으키고종합실력을장대시켜야합니다빠르게움직이되안정적으로추진하고신중하고질서있게개혁을추진하며성과를서둘러무리하게추진하지말고과도함으로인해오히려부족해지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각시현에서는주체책임을절실히짊어지고전담반각사업조는정책의척도를정확히파악하는동시에사업온기도채워내야합니다성당위성정부감독검사실에서는기층에신입해깊이조사하고실태를파악하며문제해결을추동해개혁의순조로운추진을확보해야합니다다음소식입니다7월3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19기시정부제70차상무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근일공무원상무회의조정부상무회의정신전성동부지역홍수방지주휘관양수행정신을전달학습하고珲春시세금봉사와징수관리보장방법珲春시침식구723년난관돌파행동방안을심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중화민공화국행정재신법실시조례및珲春시시달조치를전달하고2026년연변주현시축구리그珲春경기구개막전준비사업에관한상황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장마기감측예비경보와순찰을강화하고저수지하천및제방등공사기초정보의수집치리와동태갱신을강화하며예비경보호응기제를시달해야합니다물자비축관리를강화하고기존홍수방지물자비축상황을전면점검하며물자관리목록을건립하고편벽한향진에미리응급설비이송차량구조물자를배치해야합니다주요장마기에는지도일꾼인솔기술일꾼당직과24시간근무당직제도를엄격히집행해야하며책임시달이제대로되지않았거나업무를소홀히한부문과인원에대해엄숙히책임을추궁해야합니다대회개최소비촉진발전도모등사업을착실하게잘해축구리그를영향력이있고효과적으로개최해야합니다안전관리규정을엄격히집행하고경기장기능배치를최소화하며경기장안전치안예방통제교통소통의료구호등보장사업을잘틀어줘야합니다축구더하기효과를확대하고축구더하기관광개별제품을알심지로기획하며경기관람더하기관광더하기숙박더하기소비정품로선을출시해다원화소비전경을확대함으로써珲春의체육상업문화관광에 심층 융합 발전을 초동해야 합니다. 리저휘, 서선군, 관아비, 리위, 요림, 서우지휘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자가 관련 부문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2025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 개막식이 7월 5일 훈촌시 인민체육장에서 거행됩니다.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개최지인 훈촌시 대표팀이 경기장에서 안도현 대표팀과 맞붙어 새 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요에 따르면 연연 대회와 비교해 2026년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는 전면적인 최적화와 승격을 진행했으며 단순한 체육 경기 모식을 넘어 민족 무형문화 유산, 변경 문화 관광, 상업 소비를 심층 융합해 축구 더하기 전역 융합의 새로운 대회 IP를 구축하게 됩니다. 대회에서는 무형문화 유산 주제 공연, 문화창의 전시 활동을 함께 마련하고 본지 무형문화 유산 전승인들을 경기장으로 초청해 훈촌시 무형문화 유산 기예 풍채를 전방위적으로 선보이며 특색 있는 문화창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해 전통 민속 문화가 체육 경기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대중이 즐겨 듣고 보는 방식으로 본지 특색 문화를 전승 발행하고 경기 개최지인 훈촌의 한눈으로 삼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변경 지리비치 우세 의탁해 변경 문화 관광 인증 명소, 특색 민속 장터를 구축하고 상인 입점 기준 규범화, 전용 영업 구역 지정, 대회 전용 소비 쿠폰 발급 등 조치를 통해 대회 유동량으로 문화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변경 사업 발전을 이끌어 체육이 이끌고 문화 관광이 동력을 부여하며 상업이 증수하는 융합 발전의 새 구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민 참여, 전민 건신의 대회 개최 초심을 견지하고 몰입시 관람 체험 승격에 초점을 맞추어 관중 관람 구역을 최소화하고 대회의 응원 구호를 통일하며 휴식시간 유희, 행운권 추첨 등 흥미로운 환절을 마련해 경기 중심의 장벽을 허물고 축구 경기가 경기장을 벗어나 군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전민 공유, 전민 열광의 군중 체육 성회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3일 훈촌시 청공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및 중국금 로동미 로동모범장인 선전 강연 활동을 개최해 신변의 전형으로 종업원들을 교육하고 감화시켰습니다. 활동은 전국 청공회 중국 노동자 대사상 정치과 사포치를 단단히 둘러싸고 현지 견학 더하기 사적 선전 강연의 몰입시 교육 모식으로 노동모범 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집중적으로 선양했으며 노동모범 장인 대표를 초청해 강의하게 함으로써 신변의 본보기로 광범한 정업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실천하고 분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선전 강연단은 먼저 훈촌시 윤택수무유한회사에 가서 생산 운영 일선을 현지에서 참관했습니다. 훈촌시 14차 5기는 노동모범이며 윤택수무 고급 공정사인 고원이 자신의 사업 경력과 결부해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일터를 굳게 지킨 분투 사적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일행은 훈촌시 추념재배 전문 농장에 가서 현대화 농업재배 모식을 견학했습니다. 2019년 길림성 노동모범이며 훈촌시 추념재배 전문 농장 농장장인 류추념이 향촌에 뿌리박고 군중의 정수치부를 이끈 창업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촌통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 집중선전 강연을 전개했는데 2025년 전국선진사업일꾼이며 훈촌출입경변방검사소 1급 경장인 정명아가 변경 일선을 굳게 지키면서 직책을 이행하고 국민의 평안을 수호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깊은 정을 담아 공유했습니다. 생생하고 진실한 분투 이야기는 현장의 공회 간부들의 강렬한 공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들 노동모범을 본보기로 삼아 일터에 발붙이고 실무적으로 담당하며 본보기의 힘을 종업원을 위해 봉사하고 훈촌 변강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실제 행동으로 조난시킬 것이라고 분분히 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3일 훈촌시에서는 2026년 제9기 새시대 실천 속에서 도릴 로남 대강당 및 청년사업에 관한 수금형 청소기의 중요 사상 조문 양성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청년사업에 관한 수금형 청소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길림성 당위 판공청의 단건설 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실시 의견 관련 포지를 시달하며 청년 사업에 관한 수금형 청소기의 중요 사상을 둘러싸고 발전 맥락, 핵심 내용, 실천 요구 등세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전개해 기층 단간부의 정치적 소양과 직책 이행 능력을 가열층 높이고 단건설로 단건설 사업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해 새시대 청년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추진을 뒀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경극협회 연변경건예술중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경찰, 기업, 주민, 위문 공연이 일전에 훈촌 삼은 채색강 유한회사에 진입해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예술인 경극으로 문화 교량을 구축하고 기업 종업원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에서는 집중적으로 환경조문청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록진의 채소밭, 복도, 잡동사니 벽면의 불법 광고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전면적으로 위생 사각지대를 점검 제거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사회구역 환경으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성인삼산업법치선전관철계렬활동가동및제1기양성반이개강했습니다올해의훈촌시에서는정책중첩효과를효과적으로발휘하고훈촌통상구다국전자상거래와출국세금환급사업의협동발전을추진한데서다국전자상거래무역과외국인관광객쇼핑출국세금환급두개방면에서좋은성적을거두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전성인삼산업법치선전관철계렬활동가동및제1기양성반이그늘의장춘에서개강했습니다12기길림성통협주석이며중국브랜드건설적준의인삼브랜드수석전문가인강탱기

정당이 보석이 5회 용,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서기며 보조임인 고광빈이 개강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성장 요희가 개강식을 사회했습니다. 성사법청 성인삼산업전담반 관련 책임 일꾼이 법치로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 년도 종점사업 임무를 호황하는 것을 둘러싸고 각각 조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결렬 활동은 새로 소정한 길림성 인삼산업 조례를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도록 추동하고 전 업종에서 진실한 물건과 실속 있는 가격, 양질의 좋은 가격 발전 방향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하며 법치의 역량으로 시장 질서를 교마하고 브랜드 신용을 보호하며 산업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그 취지를 뒀습니다. 양성 수업은 스쿤평 법치 사상 시장 질서 규범, 성실 체계 건설, 전용 사례 해석 및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개됐으며 성직속 관련 부문, 각 시현 분관 책임 동지 및 중점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삼산업법치 선전 관철 결렬 활동은 전성 각 현시 및 중점 인삼거래 시장을 지속적으로 피복하며 전문 양성, 법률 보급 선전 등 방식을 통해 조례 정신이 기층과 각종 경영 주체에 직접 도달하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회 훈촌시에서는 정책 중첩 효과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훈촌 통상구 다국전자 상거래와 출국 세금 환급 사업의 협동 발전을 추진한 데서 다국전자 상거래 무역과 외국인 관광객 쇼핑 출국 세금 환급 두 개 방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6월 10일까지 훈촌 다국전자 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04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반년 앞당겨 105억 원 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 쇼핑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109만 원으로 지역 외향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아래 연변 뉴스 보도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훈촌 종합보세구 물류분배중심 변경 창고에는 로어 주소가 찍혀진 소포가 정연하게 적재되어 있고 노동자들이 물건 선별, 포장, 발송장 붙이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다국전자 상거래 화물이 당일 도착, 당일 발송을 기본적으로 실현해 러시아행 물류 소요 시간은 7일 내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훈촌 창달전자 상거래 유한회사는 올해 1분기 수출 총액이 50억 원에 달했고 상품 품목과 수량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자회사인 훈촌 의성국제물류유한회사도 유사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목전에 훈촌 종합보시구 다국전자 상거래 구역 일공 무역액은 83억 8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14% 증가했으며 1위 일공 무역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거래 상품은 최초 소수 품목으로부터 가정용품, 의류, 디지털 전자, 오토바이 부속품, 금속 공구, 야외 운동용품, 반려동물용품, 화장품, 장신구 문화창의상품, 완구 오락용품 등 10대 조류 품목으로 확장됐습니다. 다원화된 상품 구조는 산업사슬의 집결 발전을 더욱 추동해 업무 규모와 발전 지료의 동반 상승을 실현했습니다. 훈촌 다국전자 상거래 비약적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보세구의 수출입 무역액은 166억 5천만 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성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습니다. 반년 만에 다국전자 상거래 단일 무역액이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훈촌에서 변경의 지리 위치와 종합보세구, 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효과를 깊이 발굴한 결과입니다. 2024년 말 훈촌세관에서는 동북에서 설선적으로 1위 1공 보세 수출 모식을 실시해 기업들이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훈촌은 도로 도하기 철도 도하기 항공 다원 운송망을 구축하고 체조의 대러시아 대종소포 전용선 및 동북 첫 다국전자 상거래 TIR 업무를 개통했으며 8만 평방미터 해외 창고를 건설해 전사슬 물류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국전자 상거래의 상품 수출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입경 소비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길림성 경유의 여객 쇼핑 출국 세금 환급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되면서 훈촌 통창구는 전성 제1진 세계 출국 세금 환급 통창구 중에 하나로 됐으며 중국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여객 검사 청사 출경 대청에 세금 환급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15일부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무비자 도하기 세금 환급 이중 혜택이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주의 출국 세금 환급 매장은 25개로 확장됐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세금 환급 신청서 979건이 발급돼 정책 시행 초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훈촌시 도시구역에는 이미 구매 즉시 환급 매장이 8개가 있어 러시아 관광객들은 상가 현장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입경 30분 세금 환급금 입금 10분을 실현했습니다. 다국전자 상거래 무역액의 안정적인 상승은 훈촌 다국전자 상거래 산업의 발전 활력과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국 세금 환급과 무비자 정책의 협동적인 추진은 통상구 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성장의 공간을 열어주어 수출입 쌍방향에서 성과를 거두어 지역 외향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훈촌시 각하도 섭외구역에서는 1년의 특색 문화 체육 활동을 정성껏 기획하고 문예 공연, 취미 경기 등 형식으로 이웃 간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이웃이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는 기층 민생의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훈촌시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 활동실에서 농후한 문화예술 분위기 속에 사회구역 무용대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공익무용교실, 취미요희 등 문화체육 활동을 조직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는 동시에 이웃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을 더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하남가도 양광사회구역에서는 양광운동, 행복동행 제3기 이웃취미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가 신청을 했으며 경기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레저 운동 속에서 공동건설, 호조,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경신진 방천촌 채집부락 단지가 딸기 채집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신선하고 달콤한 딸기가 성숙해 들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단오절 관광의 새로운 선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채집부락 단지에 들어서면 달콤한 딸기의 향기가 물씬 풍겨옵니다. 일학마다 무성하게 자란 딸기 넝쿨이는 빨갛고 통통한 열매가 가득 매달려 풍수의 희호를 안겨줍니다. 단지에서는 방천촌의 독특한 기후와 토양의 우세를 발판으로 녹색 재배 관리 모집을 채용하고 있는데 여러 품종의 과일과 채소 재배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과일과 채소 육성과 개방 채집을 추진하고 향촌 농업 관광 융합의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해 농촌 레저 관광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교체돼 버려지는 폐 가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장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 쓰레기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이 무질서하게 쌓이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환경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소방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그늘의 기자는 훈촌시 룡운 화부 서구역에서 취재 시 일부 구역에 여전히 쓰레기를 마구 쌓아두고 위생 사각지대가 철저히 정리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잡동사니를 제멋대로 쌓아두고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서구역의 전반 면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 환경 관리 요지와 군중 위생 의식에도 여전히 취약 환절이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어 집중 정돈 개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 정돈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각적인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한 마음으로 나 자신부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우리의 삶의 도전을 함께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성인삼산업복지선전관찰계례활동가동및제1기양성반이개강했습니다올해珲春시에서는정책중첩효과를효과적으로발휘하고珲春통상구다국전자상거래와출국세금환급사업의협동발전을추진한데서다국전자상거래무역과외국인관광객쇼핑출국세금환급두개방면에서좋은성적을거두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전성인삼산업복지선전관찰계례활동가동및제1기양성반이그늘의장춘에서개강했습니다12기길림성총협주석이며중국브랜드건설척준의인삼브랜드수석전문가인강탱김성당위부석이오혜영성인대상무위원회당조석이며보조임인고광빈이개강식에참석했습니다부성장요희가개강식을사회했습니다성사법청성인삼산업전담반관련책임일꾼이법치로인삼산업의고품질발전년도중점사업임무를호황하는것을둘러싸고각각주제발언을했습니다이번계례활동은새로수정한길림성인삼산업조례를깊이있게관찰실시하도록주동하고전업종에서진실한물건과실속있는가격양질의좋은가격발전방향을확고히수립하도록인도하며법치의역량으로시장질서를교마하고브랜드신용을보호하며산업활력을불러일으키는데그취지를뒀습니다양성수업은습근평법치사상시장질서규범성실체계건설전용사례해석및인삼산업의고품질발전등내용을둘러싸고전개됐으며성직속관련부문각시현분관책임동지및중점기업대표를대상으로체계적인수업을진행했습니다이번인삼산업법치선전관찰계례활동은전성각현시및중점인삼거래시장을지속적으로피복하며전문양성법률보급선전등방식을통해조례정신이기층과각종경영주체에직접도달하도록추동하게됩니다다음소식입니다올해의珲春시에서는정책중첩효과를효과적으로발휘하고珲春통상구다국전자상거래와출국세금환급사업의협동발전을추진한데서다국전자상거래무역과외국인관광객쇼핑출국세금환급두개방면에서좋은성적을거두었습니다6월10일까지珲春다국전자상거래상품무역액은104억원에달해동기대비 106% 증가했으며반년앞당겨105억원관문을돌파했습니다올해5월말까지외국인관광객쇼핑출국세금환급신청금액은109만원으로지역외향형경제의고품질발전에강력한동력을주입했습니다아래연변뉴스보도내용을보내드리겠습니다珲春종합보시구물류분배중심변경창고에는로주소가찍혀진소포가정연하게적재돼있고노동자들이물건선별포장발송장붙이기작업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지금은전국각지에서들어온다국전자상거래화물이당일도착당일발송을기본적으로실현해러시아행물류소요시간은7일내지10일로단축됐습니다珲春창달전자상거래유한회사는올해1분기수출총액이50억원에달했고상품품목과수량이모두증가했습니다자회사인珲春의성국제물류유한회사도유사한실적을기록했습니다목전의珲春종합보시구다국전자상거래구역10무역액은83억8천만원에달해동기대비 114% 증가했으며1210무역액은3억9천만원으로동기대비 236% 증가했습니다거래상품은최초소수품목으로부터가정용품의류디지털전